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cal,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4월 토이튼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도나 씨는 8일 애민 광장에서 2026년 전국재해 예방 강서의 날 집중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전에 시주택건설국은 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상국가연합으로 안전생산과 노무일군 전면 복사, 조사정돈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재해 예방과 재해 감소 지식을 폭넓게 보급해 광범위한 군중들의 전민재해 예방 위험 대피 의식을 1층 강화하고 군중들의 자아 구조 능력과 상호 구조 능력을 제고시켜 도시 안전 예방 보호 장벽을 1층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5월 12일 도나시는 8일 애민 광장에서 2026년 전국재해 예방 감소의 날 집중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람마다 안전에 중시를 돌리고 사람마다 응급대처 지식을 장악해 재해 예방, 재해 감소와 재해 구조 능력을 제고하자는 주제로 전개됐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관련 부문과 단위들은 선전 자문대를 설치하고 도편으로 제작된 과학 보급 전시판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지진 위험 대피, 홍수 침수 방지, 화재 탈출, 지질 재해, 익수 예방 보호, 안전 생산 등 각종 재해 예방 재해 감소 지식을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또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재해 감소 수첩, 응급 안전 전단지 등 선전 자료를 발급하고 실제로 발생한 화재 피해 사건과 결부하며 통속적이고도 알기 쉽게 일상생활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재해 우환, 응급 대처 방법과 재해 후 자아 구조와 상호 구조 요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집중선전 활동의 효과를 1층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문은 현장에서 응급기능 실기조작 훈련을 선보였는데 소방구조 일꾼들이 현장에서 응급구조 기재를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용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노인, 아동 등 중점 군체에 대해서는 중점으로 일상 거주 생활 과정에서의 화재 예방 등 안전 상식을 상세히 설명해주며 군중들의 안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군중들이 안전 지식을 더욱 통속적으로 알기 쉽게 장악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명한 교통은 문명 도시의 중요한 바탕색이고 규범화된 주차 질서는 도시 정밀화 관리의 관건적인 일환입니다.

人工文明都市建设成果的公告下过，以政策局下级委市文明办公室、市公安局交通管理特点等，目前村镇区域을초점으로관건적인시간대를면밀히주시하며자동차불법주차전면중단행동을전면적으로전개해자동차불법주차거지를효과적으로다스리고도시구역교통환경을최적화하며군중들의안전한교통출행을담보하고있습니다이번전면중단행동은문제의방향을견지하며방향성있게조치를시달하게되는데중점으로어동거리와장병로교차로단결로흔열화성동쪽문승리가두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주변등차량과행인들이집중되고불법주차현상이자주발생하는도로구간에초점을맞춰집중중단을전개했습니다동시에도시구역주차도로와간선도로거리와있다는뒷골목아파트단지출입구인행도로소방통로와시각장애인유도블록등관건거리를함께다스리며자동차도로불법주차규정위반앞선주차인행도점용주차소방통로불법주차와도로입구에함부로주정차하는현상등각종교통위반행위를엄하게조사처리하게됩니다시공안국교통관리대대관련책임자의소개에따르면관할구역에교통질서를1층규범화하기위해교통관리부문은불법주차전문정돈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게되는데군중들의반응이강렬한중점도로구간과출행고봉길을초점으로빈도높게순찰관리통제를전개하고제보신고를신속하게처리하는동시에주야순찰과지정된시간을확정하는모식으로소방통로와행인도전면불법주차행위를엄하게조사처리하고전력으로안전하고질서있는교통환경을조성하게됩니다일전에시주택건설국은시인력자원및사회보상국과연합으로안전생산과로무일꾼전면복사조사정돈행동을전개했습니다조사정돈과정에서관련부문은전시건설중인대상공사현장에대해전면조사를진행하며존재하는문제를엄격하게조사하고실속있게지정하며감독관리를강화하는원칙에따라안전밑선을수호하고농민공권익을확실히보상했습니다사업일꾼들은전후로금강호텔단지건설현장휴경명축건설현장등건설중인대상에공사현장에가서대장자료열람시공현장답사대면문의등방식으로시공현장안전우환조사정돈기업자질규정부합여부관건직장인원직능리행법규위반하청도급정황과명의사용등향유에대해조목조목심사를진행했습니다동시에농민공들의합법적권익보상을초점으로로무일꾼채용실명제관리농민공월급전문계좌운영월급보증금납부권익수호정보공시등제도시달정황에대해세심하게검사를진행하고월급체불우환노무일꾼채용비규범등문제를엄하게조사하며각항보상조치가실처에시달되고성과를이룰수있도록했습니다조사과정에서발견한문제와안전우환에대해조사일꾼들은현장에서즉시시정통지서를발부하고시정내용시정기한과구체적인책임자를명확히지정한후시공단위로하여금즉시행동하고즉시시정하며진정으로시정하고실적있게시정하도록요구를제기했습니다동시에감독관리단위도감독지도직책을참답게리행해야하는데시정진도전반과정에대해추정검사를진행하며존재하는모든우환이전부확실하게시정될수있도록담보해야한다고요구했습니다다음단계도나시는주택건설영역에대한안전생산감독관리강도를지속적으로늘리게되는데위험수위가높은영역과관건고리를면밀히주시하며부문간의협동연동을강화하고안전생산밑선을견결히수호하며전시주택건설영역의안전생산형세의지속적인안전과좋은방향으로의발전을담보하게됩니다아련기계주식유한회사는성립된이래
20여 년간 줄곧 인정을 판 첨단 장비, 연구 개발 제조에 전력을 기울여 70여 개 달하는 전문 특허를 보유하고 완성한 자주 기술 체계를 구축해 국외 기업이 권업성을 독점하고 있던 국면을 타파한 동시에 첨단 장비 혁신으로 산업 승급을 이끌며 길림 첨단 장비 제조 명함을 1등 빛내고 있습니다. 국내 인조널판 연속 평면 압축 생산 라인을 생산하는 선두 기업으로서 아랭기계는 목전까지 도합 70여 개에 달하는 전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발명 전문 특허는 20여 개에 달하고 실용 신형 전문 특허는 50여 개에 달합니다. 전문 특허 성과는 연속 열 압축, 고속 포장, 생물질 판재 가공, 신형 복합 재료 성형 등 관건 고리를 전면 복사하고 있는데 설비 연구 개발, 완제품 제조로부터 기술 봉사에 이르기까지 전반 생산 고리에 대한 자주 기술 체계를 형성하고 유럽 기업이 첨단 인조 널판 장비를 장기적으로 독점하고 있던 국면을 성공적으로 타파했습니다. 아련기계는 핵심 전문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부단히 신재료 장비 영역으로 핵심 기술을 확장하고 연장한 데 힘입어 성공적으로 현무암 무기질 섬유판, 탄소 섬유 복합판, 열가소성 신환경 판재 등 신형재료 완제품 생산 장비를 연구하고 개발해 장비 제조와 신재료, 림업 산업 기타 업종 간의 융합을 추진하고 전국 신재료 산업 집약 건설을 위해 관건적인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아련기계는 도나에 깊이 뿌리 박고 당지의 훌륭한 경영 환경과 정책 지지를 바탕으로 장비 제조 본업에 정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안정적인 생산 기술 연구 개발과 생산 교부 능력에 힘입어 길림성 첨단 장비 제조 업종의 모범 기업으로 됐습니다. 목전 기업의 전문 특허를 생산 기술로 전환시켜 생산된 생산 라인 제품은 세계적으로 120여 개에 달하고 생산 능력은 3천만여 립방미터에 달하며 생산된 설비들은 전국 각지와 해외 여러 나라에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중 차세대 슬림형 섬유판 생산 라인은 업종 속도와 슬림형 섬유판 생산에 새로운 기록을 창조했습니다.

어월15일까지사흘간진행된2026년초중졸업생체육시험이전부결석됐는데전시적으로도합2717명학생이시험에참가했습니다이번초중졸업생체육시험총점수는50점이고성적은통일시험체육과건강시험학습태도심사등세개부분으로구성됐는데과정성평가와종합성특검을함께고려하며전면으로학생들의체육자질을평가했습니다그중통일시험부분이20점인데엄격히연변주초중하급체육과건강시험내용방법및점수평가표준2021년수정규정을집행해시험의규범성과권위성을담보했습니다시험내용은반드시필수특험종목과선택특험종목으로설치됐고지구력역량기능등방면에내용을함께고려하며고찰하고특험을진행했습니다필수특험종목은남자 1000m 달리기와여자 800m 달리기이고선택특험종목은두개류형으로나뉘어진행됐는데첫번째선택특험종목은실심구남자턱걸이여자윗몸일으키기이고두번째선택특점종목은축구농구와배구종목이포함됐습니다시험에참가한학생은필수특험종목한개와두가지선택특험종류에서하나를선택해시험에참가할수있고수험생은자신이잘할수있는종목을선택해시험에참가할수있습니다시험의정확도와공평성을1층제고하기위해이번체육시험은전부지능전자설비로측정을진행했는데새로도입한 AI 측정이기는수험생들의동작을실시간으로도착해지능적으로분석하고자동적으로성적을매기는동시에관련수치를전송함으로써인위적인오차를효과적으로감소하고시험결과에더욱객관적인공정을담보했습니다5월17일은제36번째

장애인 돕기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더욱 많은 장애인 혜택 정책, 건강 회복 봉사와 사랑 부축을 전달하기 위해 시장애인연합회는 전국 제36번째 장애인 돕기 날을 계기로 5월 14일 발해호에서 장애인 돕기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 기간 자원봉사자들은 현장 관중들을 위해 가무, 낭송, 세납 연주 등 다채로운 절목을 선보이며 문화 봉사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줬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계래형 의약 집단 천진 주식유한회사는 장애인들의 수량의 편리를 제공하고 진문을 나서 사회 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0대의 휠체어를 기증했습니다. 이날 활동 현장은 다양한 공능구로 설치되었는데 정책선정구에서 사업일꾼들은 오가는 군중들에게 장애인 보조정책을 설명해주고 장애인 질병 예방과 아동 건강 회복 지식을 보급해줬으며 법률자문구에서는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법률 문제를 해답해주고 수공예품바자구역에는 장애인들이 알심들여 제작한 수공예품을 전시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또 현장에서 장애 질병 수첩과 아동 건강 회복 구조 수첩을 발급해주고 장애인들을 위해 손 지팡이, 겨드랑이 지팡이, 보청기, 축전기 등 용품을 제공해줬습니다. 다년례 시장애인연합회는 시종 장애인들의 민생보장, 건강회복 봉사, 교육과 취업, 문화체육융합을 중점으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기간 도나시는 장애인 2개 보조 전면 복사, 장애 아동 건강회복과 응급구조, 곤란 장애인 가정 무상의 개소 등 사업 임무를 초과 완성하고 장애인들의 생활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줬습니다. 2025년 도나시는 장애인 소지사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보고 성외에서도 통일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전면 치달하고 338명에 달하는 인원의 직업 기능 강습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368호에 달하는 가정의 무상의 개소를 실시하고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홍련이었습니다. 여기는 더나시 융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터널입니다.